0: 부자.
1: 너희 주대 피누아. 오, 야하오 와바타에 토르네에 와.
0: 어, 지니, 지니.
2: 지니,
3: 아, 지니. 오,
2: 디너로 와, 죽었다.
0: 지니스.
2: 지니.
4: 그나
2: 와츠 코토 에미히나 키아 코토 나라이라 코타이 테와 키아 모히 코토 코와이 테 토 테네 파카타타이 마쿠 에 파카타 테나 와츠 코토 에테 치마 초루앗 테네 치 테나 코토 코토 나 코 코노 헤 와야 테 테마 히 헤 와야 타이 하레 케 네 에 츠 우타 타 아네
5: 오
6: 티아
5: 오
6: 키아 와 아피치 카야 고 에토 피치
5: 아이 아이 페테라 크라
2: 케 니테 마이 Nana ira hua ma komu chuka tonga ma hie mi hiana ke kuto ite kainga ku te tumana ko ia irau ke kuto nga hua tanga i rongo kuto ite wai rua uhu uru hau engari ke kahara ki te kōrero Māori i te ao i te pō ko ia tēnei ko puku hohe e mihi atu nei.
5: Kōrero e te waiata.
7: Me moe taki tahi kau a te taki tini kei pangia āraro e te mate e
5: hei
7: o waira kahia hi ki ta tara pai hi kara kei kia koe he waka e ke noa e
8: kei kia koe he waka e ke noa e
9: he taonga tuku iho nā te atua viua ki ngā iwi maha ki te ao katoa
5: awe.
9: Kaua e matapiko kei puritia e kei rite ki te whare.
10: Te reo motuhake o te rohe. Te reo irirangi o te ātiawa toa.